0: Hello, 건강.
1: 파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데 선독 저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키 탕쿤 마퍼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저거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위네 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 리타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dial to biduna sharuk yabiyu hello kungan
2: nasiyani suba tharam paringi nimijung ba matum pung tharani thigam ni nifu hello manipur haksel da tabi gani mit dan tauba I donation expert on a lengsin bigatabi Dr. Susma Kumbantavam, ophthalmologist, State Eye Bank.

동그람 럭스미 대기 맡은 미션이 그 맡은 맡은 위에 따비리 세링 부싱디 맡은 집나 저도 선저선의 사마마디 오짓 구말 루왕자 아그스바 닝파 호스게 기풍 따라가 미니콘 찰리 딜리 대기리 레다 월 뉴스 다 펑비르가니

0: 임마, 멋뜸시 탱이에 포타 하나 붙다 오르시나. 하이마, 싹 싸들이 보고 싶어, 얼마나 뭐.
1: 임마, 싹 갑자기 싸들이 힘들다.
0: 오, 나 수누비도 이스쿨로 얌하랑으로 해오이. 바리 칼로르가 목소리는 락세는데, 임마.
1: 이수는 나 시샷 키바세. 양해 항아오래. 마 보아이가 도미나 잡아니도.
0: 아두 나 수는 살람다이다 농아이나 레이라무 하라미도 디게도르게.
1: 이수는 살람다이다 마 보아이부 쿠람라가 로원에 깝키바도.
0: 아, 아이쇼 강했어, 이마. 야라시.
1: 이수나, 마보, 앵온다. 아보, 아이씨, 이마, 꼬바, 팡드레꼬, 하이, 하이라미네.
0: 아씨, 이마.
1: 이마우도나, 마네마, 앵온다. 세이나시, 팡나나바, 이수우시네라마. 노마, 노마기, 미사가 함나나바, 타남나바니네.
0: 아씨, 야라시, 이마. 씨, 싹싹 토어라. 뚱나부터 오르시에.
1: 바리, 눕밤마사, 나간닥디, 이만, 하이브, 임게더베니꼬. 이마나 밤자바 이마와 마땅 이수기 칼라가 소이드나네 이마나 록실라니
0: 이마 마듬터디 하이비노 이마
1: 마시다 까리군바 이사나 야다바 톡라바디네 이마디 용시다 모하나 레이라루이꼬
0: 이마 하이데 하이비니
1: 나띠 낭부 이마부께 양꾸이나 탐미시다 깝고 하리바노 이수기 미사 깨양꾸이나 칸고 하이바게
0: 이마 시 나사다네 마듬터디 낙비오 나사고
1: 이사 라이리 가이바니 이사네 칼리바도 이마 뿜막 강이 아도네 이봉어 이마나 하이리신 욤마시기 모오마디 티다바 야다바니네
0: 이마 마땀시 티행이 하이바니 아무가 컬라노이바
1: 옹나오레 이마 나오레 이수 토이비기 칸바다 이마세 나오르바네 이마오 마땅 이나한테 랭다는 레이저라바디 미쿱 아마타 워르바수 이수가디 레이미네 하위다나 Pupikatana mamaro, pukdabidi mamana tabrai ba.
0: Ash, ima.
1: Atombi mamana naukwanja ba. Masaka yasu. Nasidi, doktor, engineer, oiri. Nupini pini pupane, imadi maupami.
0: Tuosi imase, potar seba.
1: Pare, ima potarage. Adubune, nak, imana haiba diaga dovani.
0: As potar se haiba ni ima kaitaruga.
1: Mabu ai leringa de, isugi mama tirangani. Isugi mama, mabu ai na pirangani ye.
0: 파레시 이마 시로 싹싹 시로

0: ꯅꯣꯡꯗꯤ ꯉꯥꯜꯂꯛꯂꯦ, ꯇꯨꯝꯕꯁꯨ ꯌꯥꯗꯦ. ꯍꯧꯖꯤꯛꯄꯨ ꯀꯗꯥꯏꯗꯅꯣ ꯑꯩꯅ ꯊꯤꯔꯨꯒꯗꯧꯔꯤꯕ? ꯍꯤꯇꯩꯃ, ꯑꯩꯅ ꯀꯔꯤ ꯂꯥꯟꯈꯤꯗꯨꯅ ꯍꯤꯇꯩꯃꯅ ꯅꯅꯥꯎ ꯑꯩꯕꯨ ꯋꯥꯔꯧꯗꯨꯅ ꯆꯠꯂꯤꯕꯅꯣ? ꯑꯣ, ꯏꯅꯦꯁꯨ ꯂꯥꯛꯂꯦ. ꯏꯅꯦ, ꯂꯦꯡꯁꯤꯟꯕꯤꯔꯛꯎ ꯏꯅꯦ.
1: ꯂꯩꯁꯦꯝꯕ, ꯏꯅꯦꯁꯨ ꯂꯥꯛꯑꯦ.
0: ꯁꯣꯝꯗ ꯐꯝꯕꯤꯌꯨ ꯏꯅꯦ.
1: ꯌꯥꯔꯦ ꯌꯥꯔꯦ.
0: ꯏꯅꯦ, ꯃꯥꯃꯗꯤ ꯍꯤꯇꯩꯃ ꯍꯜꯂꯛꯇꯦ ꯍꯥꯏꯕꯁꯤ ꯈꯪꯍꯟꯕꯤꯈ꯭ꯔꯕ꯭ꯔꯥ?
1: ꯑꯩꯗꯤ ꯏꯕꯨꯡꯉꯣ,
0: ꯍꯌꯦꯡ ꯃꯥꯃꯅ ꯑꯩꯉꯣꯟꯗ ꯋꯥꯔꯧꯈꯤꯅꯤ ꯏꯅꯦ, ꯑꯩꯒꯤ ꯍꯤꯇꯩꯃꯁꯦ ꯃꯃꯤꯠꯇꯒꯤ ꯃꯄꯤ ꯇꯥꯍꯟꯕ ꯌꯥꯗꯦ ꯍꯥꯏꯗꯨꯅ ꯃꯥꯃꯅ ꯑꯩꯉꯣꯟꯗ ꯇꯠꯇꯅ ꯁꯤꯟꯅꯖꯕꯅꯤ.
1: ꯂꯩꯁꯦꯝꯕ,
0: ꯃꯅꯥꯎ ꯑꯩꯅꯁꯨ ꯍꯤꯇꯩꯃꯒꯤꯗꯃꯛꯇꯗ� ꯑꯉꯝꯕ ꯍꯣꯠꯅꯖꯈꯤꯕꯅꯤ ꯏꯅꯦ, ꯑꯗꯨꯕꯨ ꯑꯩꯅ ꯍꯤꯇꯩꯃꯗ ꯀꯔꯤ ꯂꯥꯟꯈ꯭ꯔꯕꯅꯣ ꯈꯪꯗꯦ ꯏꯅꯦ. ꯑꯩꯒꯤ ꯍꯤꯇꯩꯃꯅ ꯌꯨꯝꯗ ꯍꯜꯂꯛꯇ꯭ꯔꯤꯕꯁꯦ
1: ꯏꯅꯦꯕꯨ ꯂꯩꯁꯦꯝꯕ,
0: ꯉꯁꯤꯁꯦ ꯑꯩꯒꯤ ꯊꯕꯛꯀꯤ ꯏꯟꯇꯔꯚ꯭ꯌꯨ ꯅꯨꯃꯤꯠꯅꯤ. ꯍꯤꯇꯩꯃꯅ ꯉꯥ ꯑꯉꯧꯕ ꯑꯃ ꯊꯣꯡꯂꯒ ꯄꯤꯖꯒꯅꯦꯅ ꯍꯥꯏꯔꯝꯕꯅꯤ ꯏꯅꯦ. ꯀꯞꯀꯅꯨꯏꯅꯦ, ꯑꯩ ꯍꯤꯇꯩꯃꯕꯨ ꯐꯪꯅꯅꯕ ꯁꯣꯏꯗꯅ ꯊꯤꯒꯅꯤ.
1: ꯂꯩꯁꯦꯝꯕ, ꯅꯇꯩꯃꯗꯣ
0: ꯑꯩ ꯄꯨꯂꯤꯁꯇ ꯔꯤꯄꯣꯔꯠ ꯑꯃꯗꯤ ꯄꯤꯍꯧꯔꯅꯤ ꯏꯅꯦ.
1: ꯏꯅꯦꯒꯤ ꯂꯩꯁꯦꯝꯕ, ꯏꯅꯦ ꯅꯇꯩꯃꯒꯤ ꯄꯥꯎ ꯇꯝꯒꯦ ꯍꯥꯏꯗꯨꯅ ꯂꯥꯛꯄꯅꯦ.
0: ꯍꯤꯇꯩꯃꯗꯨ ꯏꯅꯦ ꯈꯣꯏꯗ ꯂꯩꯍꯧꯔꯕꯣ ꯏꯅꯦ?
1: ꯂꯩꯍꯧꯕ ꯅꯠꯇꯦ ꯂꯩꯁꯦꯝꯕ.
0: ꯑꯗꯨꯗꯤ ꯍꯤꯇꯩꯃꯒꯤ ꯄꯥꯎꯗꯨ ꯏꯅꯦ ꯀꯔꯝꯅ ꯈꯪꯂꯨꯔꯤꯕꯅꯣ?
1: ꯅꯇꯩꯃꯗꯣ
0: ꯍꯤꯇꯩꯃꯕꯨ ꯀꯩꯗꯧꯔꯕꯒꯦ ꯏꯅꯦ? ꯍꯥꯏꯕꯤꯌꯣ ꯏꯅꯦ, ꯍꯤꯇꯩꯃ ꯀꯩꯗꯧꯔꯕꯒꯦ?
1: ꯅꯇꯩꯃꯗꯣ ꯑꯇꯣꯞꯄ ꯁꯥꯒꯩ ꯑꯃꯗ ꯑꯣꯟꯈ꯭ꯔꯦ.
0: ꯀꯔꯤ ꯀꯔꯤ ꯍꯥꯏꯕꯅꯤ? ꯑꯩꯒꯤ ꯍꯤꯇꯩꯃ ꯁꯥꯒꯩ ꯑꯣꯟꯈ꯭ꯔꯦ ꯏꯅꯦ.
1: ꯏꯅꯦꯅ ꯉꯁꯤꯗꯤ ꯏꯌꯥꯒꯤ ꯃꯐꯝꯗ ꯄꯥꯎꯈꯣꯡ ꯑꯃ ꯐꯣꯡꯒꯦ ꯍꯥꯏꯅ ꯂꯥꯛꯂꯕꯅꯤ.
0: ꯀꯔꯝꯕ ꯄꯥꯎꯈꯣꯡꯅꯣ ꯏꯅꯦ? ꯃꯅꯥꯎ ꯑꯩꯉꯣꯟꯗ ꯐꯣꯡꯕꯤꯌꯨ.
1: ꯉꯔꯥꯡ ꯏꯌꯥꯅ ꯅꯇꯩꯃ ꯍꯪꯕ ꯂꯥꯛꯄ ꯃꯇꯝꯗ ꯏꯅꯦꯅ ꯍꯥꯏꯈꯤꯗꯕꯅꯤ, ꯑꯗꯨꯒ ꯅꯪꯒꯤ ꯃꯥꯃꯁꯨ ꯏꯃꯨꯡꯗꯒꯩ ꯃꯄꯥꯟꯗ ꯊꯣꯔꯛꯍꯟꯈꯤꯗꯕꯅꯤ.
0: ꯃꯥꯃꯁꯨ ꯍꯤꯇꯩꯃꯒꯤ ꯂꯩꯐꯝ ꯈꯪꯂꯕ꯭ꯔꯥ ꯏꯅꯦ?
1: ꯄꯨꯝꯅꯃꯛ ꯍꯧꯖꯤꯛꯇꯤ ꯏꯅꯦꯅ ꯈꯪꯍꯜꯂꯝꯂꯕꯅꯤ.
0: ꯃꯥꯃ ꯈꯪꯍꯧꯔꯕꯅꯤꯅ ꯅꯌꯥꯗꯁꯨ ꯈꯪꯍꯟꯕꯤꯔꯣ ꯏꯅꯦ.
1: ꯅꯇꯩꯃꯗꯣ ꯏꯅꯦꯅ ꯅꯥꯛꯇ ꯊꯝꯅꯤꯡꯈꯤꯕꯒꯤ ꯃꯔꯝꯗꯤ ꯂꯩꯁꯦꯝꯕ,
0: ꯏꯅꯦ
1: ꯆꯠꯅꯕꯤꯒꯤ ꯋꯥꯡꯃꯗ ꯈꯨꯟꯅꯥꯏꯒꯤ ꯃꯤꯅꯣꯛ ꯀꯤꯕꯗꯒꯤ ꯏꯅꯦꯅ ꯌꯨꯝꯗ ꯄꯨꯅꯤꯡꯈꯤꯕꯅꯤꯅꯦ.
0: ꯆꯨꯝꯃꯤ ꯏꯅꯦ, ꯅꯧꯅ ꯃꯄꯨꯔꯣꯏꯕ ꯂꯩꯈꯤꯗ꯭ꯔꯕꯤ ꯑꯩꯒꯤ ꯍꯤꯇꯩꯃꯕꯨ ꯃꯅꯥꯎꯅꯨꯄꯥ ꯑꯩꯒꯤ ꯅꯥꯛꯇ ꯀꯔꯝꯅ ꯊꯝꯅꯤꯡꯒꯗꯒꯦꯅꯦ ꯏꯅꯦ?
1: ꯂꯩꯁꯦꯝꯕ,
0: ꯆꯝꯖꯔꯕꯤ ꯅꯨꯄꯤ ꯑꯣꯏꯔꯕꯁꯨ ꯃꯤꯅꯣꯛ ꯃꯩꯁꯥ ꯅꯣꯡꯃꯗꯤ ꯂꯥꯡꯂꯛꯀꯅꯤ, ꯑꯩꯁꯨ ꯈꯪꯉꯤ ꯏꯅꯦ.
1: ꯅꯇꯩꯃꯅ ꯃꯁꯥ ꯃꯇꯪ ꯃꯃꯤꯠꯇ ꯎꯖꯔꯝꯂꯕꯗꯤ ꯀꯔꯤꯒꯤ ꯁꯥꯒꯩ ꯑꯣꯟꯒꯗꯒꯦꯅꯦ ꯂꯩꯁꯦꯝꯕ?
0: ꯑꯆꯨꯝꯕꯅꯤ ꯏꯅꯦ,
1: ꯏꯅꯦꯅ ꯅꯇꯩꯃꯒꯤꯗꯃꯛ ꯂꯝꯕꯤ ꯑꯃ ꯁꯦꯝꯕꯤꯈꯤꯕꯅꯤ, ꯅꯇꯩꯃꯅ ꯏꯌꯥꯕꯨ ꯃꯤꯔꯥꯏꯔꯝꯕꯗꯤ ꯅꯠꯇꯦꯀꯣ ꯂꯩꯁꯦꯝꯕ?
0: ꯑꯩꯒꯤ ꯍꯤꯇꯩꯃꯅ ꯃꯅꯥꯎ ꯑꯩꯕꯨ ꯂꯪꯊꯣꯛꯂꯝꯂꯕꯁꯨ ꯃꯅꯥꯎ ꯑꯩꯗꯤ ꯌꯥꯝ ꯍꯔꯥꯎꯏ, ꯉꯁꯤꯗꯤ ꯑꯩꯒꯤ ꯅꯤꯡꯕ ꯇꯨꯡꯏꯅꯦ ꯏꯅꯦ.
1: ꯂꯩꯁꯦꯝꯕ,
0: ꯅꯍꯥ ꯑꯣꯏꯔꯤꯕ ꯅꯤꯡꯉꯝ ꯍꯧꯗꯕꯅ ꯄꯤꯛꯊꯜꯂꯕꯤ ꯍꯤꯇꯩꯃꯅ ꯑꯃꯨꯕ ꯆꯟꯗꯟ ꯑꯉꯧꯕ ꯐꯤꯖꯣꯟ ꯁꯦꯠꯇꯨꯅ ꯆꯠꯄꯗꯨ ꯃꯅꯥꯎ ꯑꯩꯅ ꯌꯦꯡꯕ ꯉꯝꯖꯗꯦꯅꯦ ꯏꯅꯦ. ꯈꯨꯟꯅꯥꯏꯁꯤꯒꯤ ꯃꯤꯅꯣꯛ ꯀꯤꯕꯗꯒꯤ ꯃꯄꯨꯔꯣꯏꯕ ꯂꯩꯇ꯭ꯔꯕ ꯀꯌꯥꯗ ꯊꯣꯛꯂꯤꯕ ꯊꯧꯗꯣꯛ ꯋꯥꯊꯣꯛ ꯀꯌꯥꯁꯤ ꯅꯤꯡꯁꯤꯡꯂꯨꯔꯒ ꯑꯩꯈꯣꯏ ꯍꯤꯇꯩꯃꯗꯣ ꯅꯨꯡꯉꯥꯏꯕ ꯑꯣꯏꯔꯁꯨ ꯅꯨꯀꯣꯏꯅꯦ.
1: ꯏꯌꯥꯒꯤ ꯋꯥꯍꯩꯁꯤꯡ ꯑꯗꯣ ꯏꯅꯦ ꯂꯣꯏꯅ ꯌꯥꯏ.
0: ꯑꯩꯒꯤ ꯍꯤꯇꯩꯃꯅ ꯌꯨꯝꯒꯤ ꯃꯧ ꯍꯦꯛ ꯑꯣꯏꯔꯛꯄꯗꯒꯤ ꯆꯍꯤ ꯑꯃꯠꯇ ꯃꯄꯥꯝ ꯂꯝꯗꯝꯗ ꯐꯖꯕ ꯃꯆꯨꯒꯤ ꯐꯤꯖꯣꯜ ꯁꯦꯠꯇꯨꯅ ꯆꯠꯆꯕꯁꯨ ꯐꯪꯖꯔꯛꯇ꯭ꯔꯕꯅꯤꯅꯦ.
1: ꯂꯩꯁꯦꯝꯕ,
0: ꯉꯁꯤꯗꯒꯤ ꯂꯩꯀꯥꯏꯒꯤ ꯃꯤꯅꯣꯛ ꯇꯥꯔꯔꯣꯏ, ꯑꯅꯧꯕ ꯃꯄꯣꯛ ꯑꯃ ꯄꯣꯛꯂꯕꯅꯤꯅꯦ ꯏꯅꯦ. ꯑꯩꯈꯣꯏꯗ ꯅꯨꯄꯤꯅ ꯆꯪꯂꯛꯂꯤꯕꯁꯤꯕꯨ ꯏꯅꯦ ꯑꯩꯈꯣꯏ ꯂꯩꯀꯥꯏꯒꯤ ꯅꯨꯄꯤꯗꯤ ꯅꯠꯇꯦ?
1: ꯏꯆꯦ, ꯂꯦꯡꯁꯤꯟꯕꯤꯔꯛꯑꯣ ꯏꯆꯦ.
2: ꯏꯕꯦꯝꯃ, ꯏꯆꯦꯅ ꯍꯦꯛꯇ ꯂꯥꯛꯑꯕꯅꯤ.
1: ꯏꯆꯦ, ꯁꯣꯝꯗ ꯂꯦꯡꯁꯤꯟꯕꯤꯌꯨ, ꯏꯆꯥꯅꯨꯄꯤꯒꯤ ꯃꯅꯥꯎꯅꯨꯄꯥꯗꯨꯅꯤ.
2: ꯆꯠꯅꯕꯤ ꯑꯣꯏꯅ ꯖꯣꯏ ꯖꯣꯏ ꯖꯣꯏ ꯖꯣꯏ.
0: ꯏꯅꯦꯕꯨ
1: ꯅꯇꯩꯃꯅ ꯆꯠꯈꯤꯕ ꯅꯨꯄꯥꯗꯨꯒꯤ ꯑꯄꯣꯛꯄꯤ ꯃꯃꯥꯅꯤ.
2: ꯆꯠꯅꯕꯤꯗ ꯌꯦꯡꯂꯨꯔꯕꯗꯤ ꯏꯕꯨꯡꯉꯣ, ꯑꯩꯅ ꯂꯥꯛꯆꯔꯤꯕꯁꯦ ꯂꯥꯜꯂꯕꯅꯤ.
0: ꯏꯅꯦ,
2: ꯑꯍꯟ ꯈꯔ ꯊꯥꯔꯛꯀꯗꯕꯁꯨ ꯄꯥꯈꯪ ꯂꯩꯁꯥꯕꯤ ꯍꯥꯏꯕꯗꯣ ꯑꯣꯏꯗꯕꯗꯨꯗ ꯏꯕꯨꯡꯉꯣ 송기수 아빠 아무튼 강제라가 타자락나게 하이도나 로네 헥터 락세리바니
0: 이니는 랭비럭드나 파오 아무튼 방한비리바세 얌 농아이제리 이니 하나나 에코이 이때 먹이야 뽑히 이니게수 강나비바수 말이
3: 이니가 마땀 상느티 내락바니래 심바
2: 이봉어 나타이마부 라나 칸게누고 마라이벅티 하우라비 나타이마기 마란나티
0: 좀미 이니 아이기 때이마디 와클 쳇비니 나시 파오보다 레이키르바 타모기 포토다 독타마이 끝자리비 앙오보 피존 쳇라가 곤통 왕말란비니
3: 이니 로이네 캉이 레이시엠바 나시디 나타이마나 이니부 와로롱바니 이니나 탁발랑데 나타이마 투키바니
2: 아두가네 이붕어 람헨비 나타이마나티 타모이마수 온비 누피수나티 호직수네 갑투나레 하위
0: 그래
2: 나시세 마나우노 파기 타바키 인터뷰 삿케다바니 수하하우
0: 이네 이때이마다 담비요 마나우 에이기다마 까리수 클리룰 이때이마는 누가이바두네 마나우 에이나 밤잡수 하이르기 이네 이네나 까라 담비
2: 이네나 소이다나 담가리 아도 이봉어 산나비야 마우에나 셀락바니 아도 마셀랑바시디
0: 이코 이네기 아빠 모두 하이비오 이네
3: 이네기디 이아나 빰바도 니